0: 내 고이 음은 대진 듯 알다가 쓴 옷을 대이다.
1: 아시라 몰라 득스는 하트 모이 은양이 세불레그 샌노이 다스트르다
0: 알들가 쓴 옷을 대요.
1: 우후 안긴 우든 진득 우리

0: 아니하는 요배 음음인데
1: 어른은 돌고기 야구나 했음 벌부
0: 장진을 그졌으면 신
1: 은행아 꼬이길 제가
0: 뜸이민 울게 몰려 우한 그때
1: 성신에
0: 어른 울래겸을
1: 끝났던 내딸 제일간 제일서부터
0: 음으로는 외지 성섭
1: 알아듣던 그 깨월
0: 은흑줄 흠바서주 오일치가 혼인쇼 월월 우기시대치가 문 안에 왕무 이름내 일선다스러발 늑 허일 우금발 박두젠 언처에 늑다란 으치긴친 손선든
1: 길이노시라
0: 우석이
1: 예 타락도록이 야옵다 이난님에게 참아두고
0: 은느구고
1: 어다느겐 발
0: 와치 쓴틀
1: 우드러서 나라
0: 을음인 엔진 스틱을 산받으라
1: 은다한 보다도 시험을 우한 왕무이룽 대화를
0: 하게지 했소
1: 옛 음인 이스탄볼을 우한 왕무이룽의 가리긴
0: 하게 아뜩을 읍도 지금
1: 봐가 제일인쇼
0: 은무사 느긋느긋한
1: 산포도 지에선 돌다란 왕무이룽 상로트인 달리간 힐러떨어지리 우한 박스스구에 월자월자 등물비 뭐뭐쓰지 아껴주지야
0: 은행 안 넣고야 그 질문아
1: 빼치나 알고래야
0: 은행 잡을
1: 살가시 남나 그걸 알고서
0: 디마 디마
1: 장전 신어가셨는 그 은행 안 넣고 해인 거야 그러잖아 한늘의 그 잡을 자신나

0: 타이스 그냥 봤던 것 참치 그리고 대주 은하친다 민니브이더 단가점주 여름에 신외벌 부스피에 끝놓았듯 등을 주를 억들라 어린부이엘 얼로 돌보 신예고 부이다 은양내 하는 문제 셔틀레고 부가다 을버를 대구청이 귀저샀던 것들라 디스밥
1: 우리 하는 문 주름이
0: 기저사대나 경전 10월달